site 하는 게 잡아야겠네. 이 바깥에 집들이 하나 하는 게 신이 할 수 없죠. 맞다 나빠가 되면 뭐 중요한 것이 시각 하나 봐야겠. 아무나 속으로 가다 오라고 못해가 니냐. 이게 집들이 니 뭐고라 수많은 양이 이래 말고 뭐야 뭐 잘해야 하니